Give me a key stage, no Aston Martin, 전부 다 이쁜 척하느라 S 네 Don't 내가 챙길게, not 네 친구 챙길게, 네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,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.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? 나 때문에 안 여자인 게 지금 돼, yeah. I'm only over bitches, 그게 너가 망하려지는 거.